밥을 맞춰예. 아, 힘내니. 왜냐면 아니요. 미외. 엄연한 세모. 어쩜 다타이. 왔던 밥을 봐. 다타이 지어놔. 맥박을 아니야. 내가 안 했어. 자. 세라메이타. 왔어야 왔어야 러니파. 러니파. 자냐 와 러니파. 에이. 언냐네. 와쿠라 너한테 싸우요.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야 이나